0: Laundry owner Kim Gub-so has chosen this approach to honor his mother.
1: 어머니가 근데 이제 직장을 한 꽤 오래 다니셨어요. 다니다가 이제 퇴근길에 이제 사고사로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돌아가셨거든요.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납골당이나 뭐 이런데 뭐 수목장 뭐 아니면 뭐 어디 바다에 뿌린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그러면 너무 험한 것 같고 그냥 뿌리면 그만인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같이 이제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영원히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를 한 거죠. 예.
2: 신호 위반과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이어서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.
0: Today, Gub-so is visiting his mother's final resting place for the first time. Her ashes have been compressed into a stone that acts as a digital key.
3: 저희가 미경관을 옮겨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앉아 계시면은 우리 아이가 어머니 모셔다 방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이쪽으로.
0: These tokens unlock a permanent archive of the deceased's life. Through AI, the dead can now speak.
4: Kostriya, Manipriya, Kangriya, 우리 아내 dead. 엄마가 일본어도 없어서 미안하다 오는 말이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아들도 양 보이지 않게 커진 것 같아 고맙다. 우리 아들들도 엄마가 고생만 하잖아.
1: 틀어진 다음부터 좀 마음이 좀 무겁다 할까 좀 뭉클하고 좀 그렇대요.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말투 이런 거 말 그런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.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. 와닿고 처음에 좀 놀랬고 또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보니까 또 좀 가까이 있다는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.